0: 무늬보 후자에 지와람 후자에 그치모 바라야
1: 일지
0: 그치모 바라야 니시 그치모 바라야 모노 그치모 바라지소
1: 그치모 바라야 일지 그치모 바라야